0: 장시 파워바 나 거의 까나마들 쇼크 파워야로이.
1: 에이 왕한 감자 훈근어 아헐치기 학장 부들이나 에이 거의 총안 할로이. 영남의 딸애들아 영남의 딸애들아.
0: 에이 민우캉 학장시 아마컥더니 아니 이나때 낭나 하리부도 셀라가 부게 하리브라
1: 낭바깐바 라오 공원에 까리마자 까나로.
0: 이야 에이 에이 쇼크 야로이 하리부시니
2: 쉬쉬 그림을 돌려주디 그대 그대 그루디
3: 에코다 에알라
1: 그리 눈 하루 운 미리 마시고 에코이 바이 모리 합장 레이디 목비 에코라
3: 열라 하고민다 아프로 마시보는 이까람 멀리라노 우리 대부의 하우식대 핑오 쿠키 박장 레이클까야 아길라이란 마시보의 도부야 아무라네 바래 마룹 에코이 어린바다 성능을 하우식디 레이싱체 짭 많은 이예네르시 까리 칼리브게 나하고 마룹
1: 마시막 그루시나 밤잡아 소이드는 오이름 나가니 전화를 넣지 하고싶 아이 그의 슐레이싱어시 부드는 까바를 다한다는 그러게 이슬람기 쩐나비와 동이나 내롤 셀루라게 꿈으로
3: 바레 마루 자 다르마 케네바 레이테 하이바 웃비름 라바 그루의 학장 온바 레이랑 싱어시 아이 코이수 힌두기 쩐나비와 동이나 강가 뚜레일 마판다 볼로이루 바타레다나 마루
4: कवि असीना फोंगडोक लमकया की मनुंगदा जात कुछु खाइदबा लाइनिंग की खेना ब थमदुना मियोय प मरकता खेना ब लैहंदबा अचौ पिस खाइदबा वाखल मिजेंगसी ngसिसु अदुमक हिंदुना लैरी मिरोल कयासु हिंदुना लैहौखी गनी

0: 꽃가루싱나 오이라박 간다 아파벌레 박싱 오이라까니 간자름보도 바르키 담악다리 필로조퍼 아마부 퍼스텐 오이나 방자라바다 까야라다 라이벅 파라바노
1: 오
2: 이삼삼나 하이라바다 피담닝아이 오이라바 오자 하이바시 마멀 나이드라바 카톡바기 군나 레이팅라바 오자 아두부니 스쿨기 오자 아마부 에코이나 피담닝아이 오이라바 오자니 하이나 힉타 로우바 숨디 마기디 동안바 군젠가니 미참 아마나수 에 마디 얌나 파바 오자니 마군바디 아탕바니 하이바 오자 두부니 피담닝아이 오이라바 오자 하이리바시
3: 피담닝아이 오이라바 오자기 마람다 이바야바 하이바야바 아쇼키마틱 얌나 레이크레 로컷바 야바 크라당 칸갓라가 내나자바니 로실락바다 자티 아마 쇼컷게 레이박 아마 쇼컷한게 하이라바디 아파보 오자기 쿠떨레이
4: 타비레 School of Educational Technology Ibotombi Institute of Education MIMA ki tengmang loinana sandokchaba thoram ideal teacher mathangdomuk tabira se yensenbom bilasini ge naitom khonjelda khuman them prakashna sairengba matam ishei

0: 잠깐만 오신아. 아이, PC에 넘버니. 할로?
1: 나모아. 아이 강이브라.
0: 에. 가이 강드니. 본치 주퍼 강드니. 넘기 야로이 야로이 야로이다. 아이기 본치 구디 티키베니드나.
1: 나모아. 아이 부사오는 거.
0: 아이 사오디다. 해가 호부대기 이름 강이다는 농마 수많은 떡이니 해봐. 아두고 넘어서 크로버수 점잡이 몽하대비 아이부농 시비바 면조비야메디 아이기 낙다 나시술레호리
1: 담호
0: 아흥농 틸나이디 눈띠기 마기마석 이행이
1: 담호
0: 마거바리 사니 쭉타벌레이티 예, 오하리씨 아무런다. 나시 텔레폰 독특한 떠오르고 나한테 텔레폰가 말은 많아. 그다 보면데.
1: 거시 거나 금시다 뭐.
0: 그노 남부 알람신 영어 이 영어띠 방한강이 남기 이번에 두다 하나 퍼져나 해나 오더라.
1: 하이네. 담아 농할 때 벌써 얌레이다. 솜다 안강의 스쿨샷 빼기 랑바다 아돈바도 핵전쟁싱래 아오바 마땅 통바다 솜다 가리 사람가다기 싹 통감가자 통감모이드라 핵득할래 아도 담원에리 시기다 막 더위라고 뽑나 막 에이 강자리
0: 어
1: 에이 담원부 따갓자리 아도가 에이기
0: 그이노 그이노 하여
1: 에이기 아소에 바부승학 비유 담원
0: 야리야리 야리 넌 그림도 소이디다. 넌 그림도 안디다. 넌 소이수 마탐나 부럭바 미오이바 마칼마칼레이더니 분식이 강남 응음나바 끈바 더윈 신치느니 말렘시다 응악응악 보바리 마야마마 토갈리시 넌 이기시디 캐슈나티다.
1: 담오 담오기 와칼 담오이도 보이 타갓자리 노룩자리 분치다 마이 빡바다 오이비유코 담오
0: 마이 빡파 아이건 담오 마이 빡파 마이 티버기 아르타디 레이러로이 멜리나 펀다 아쪼우바 마이 티버만 넌크라바다
1: 담오
0: 마차함통 복잡하마마 마차도 시버기 마차 카미네이다 마기 마니 마차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1: 아이는 수호키버기 농아이따버기 닝함다버기 펌방나링에이다 다모기 프라만세 농닝에이바
0: 노 노 아두가 아마런데 분시시카슈나테다 넌네디 라야라드나 브티비 조이따른바 알렉젠더 강무사하마나 직부다 시크리바니 아두가 오피스카다나 토록로우바 오피사나 키리바 누군데기 티카물리바 레카이데 키네리바 이세 남기 야로 야로이다 두 호우리바 나트로 타카야 우나드레 파오파 우나드레 마시나 아로이바 소이비야 타모이드 운나 타가드라 하르가나 아두 남기 피엔나바 녹보숭아메 나한 마케낭나 타마게다 하이바니 폰세
1: 타모
0: 마시디 에나 타마게코 그래.
1: 너무 사우라 말해.
0: 아유, 사우대.
1: 구독도 양파제 접수 사이.
0: 구독도. 레이브 같은데 타와이 그래 여 그래.
1: 면접이. 할비요.
0: 아니네, 농 봐도 농한다. 와, 와 끝나. 와 끝나 왕이 비자고 있나. 넌 사오는거
1: 사오디다 다모 아이기 이따 오던 강 비키베니
0: 아이나 에코이니기 마리야마 삼나나바 호나바 아두기 랑랑랑진 헤게 망키바
1: 다모
0: 다이나팜 강가드나이 넌한테 다이나바 아칸바와 하이키바 야오크레 마탄디다 둠 칸이 아이나 넌한테 사오나나바기 학디 레이티 해비세
1: 다모 아이비스 사오비누꼬
0: 사오디
1: 마가 이게 말이래나 봐 양꾸이래 마르가 마 이코이니 사우나링에 다 먹을 그런 낙신 낙히베니 Sau nu cu tamo?
0: E sau die. E când te sau de?
1: Tamo de, i-am păi da. Tamo gumbă în actă oire de mising zi, am atât că ne rămâi cu
0: tamo. Adu hai hai de da. Adu hai hai de. I-am nu mai? Sini, nu știi în caină bai do. Adu nâng, su sau că nu coa. Aroi boi na nângi wahi. Iaroi, iaroi. Nângi, iaroi, iaroi du. Ang tahai rău dana.
1: Tamo.
0: Hai rău.
1: Karam hai na hai daurino. Mapam, matam, tanzagi matung ina hai kibani.
0: Ai na wahi du. Amuk to taza gi hai bisibu. Mapam, matam, tanza. Yam zadra berane.
1: Tamo.
0: Ang tahai rău.
1: Iaroi, iaroi. Ai di iaroi hai risiniko.
0: Mip zubi. Gare. Gare. Tamo gi kwa. Nung, paisa yam tara ni.

따 기다부 구일이 이사비나 학기 콘젤 우 기다부 수구일학리 나 학기 농수이 쟁로 가이나 마이나 작락리 탐호이시 나 학나 찾기바 마이크이 잉나 잉나 레이호리 에이디 탐호이 가이나 따뜻한 인생이 나 학부 미국 코딩 밑루 라이자 이호리 따 기다부 구일이 이사비나 학기 콘젤 탐호이 아시 가이나 수막 강두나 레이호리

0: 말아이면 그 산이나
1: 많이 많이
0: 큰데 사보다 아마나 거기
1: 뭐랑 보자
0: 폴리스타다 뭐랑 비전 할라가 무슨 사리
1: 사리
0: 시기 맞다 뭐 거기 라니
1: 농
0: 거기
1: 농사
0: 좀 거기 누가
1: 아
0: 아빠 시시
1: 사리
0: 모델가 부르가 무슨 사리 봐
1: 사리
0: 신다 가람 가람 아마 담다 사비리
1: 어
0: 노바
1: 아도 그이노니 아 거기 윰다 두칸 마 사암 좀 따오이
0: 어이
1: 거
0: 두칸 세 따오이 시기
1: 아
0: 맞다
1: 아도 두칸
0: 멀티
1: 시다
0: 양키 노이 베고
1: 두칸 시다 이산 오빠 아토 마세 레헬레
0: 아
1: 아두가 미나 헤 두칸 게 포탐비우 하이베 칸다 에이 코르 버세
0: 아
1: 따나 나 바이나 이나 마 반디 상고이데 레이베 시다냐 마랑 비학과 폴리스탄 피지
0: 고고
1: 스고지 사바
0: 마랑 사우리세나
1: 라 상문에 마 상한 도이니 바
0: 아.
1: 아두가 미라 칸라 에 하칸다 이나 홀라 쳇바
0: 아.
1: 아두가 라니 피지디 아코이기 이문기 미셸 로이 슈르바 아 타박토 사 톡나드라바 하디 라니 비사바지디 마탐지 짱예바
0: 아 한밤 재미가
1: 아아 푹바 푹바 호글라가디 아이 신밤도 캉디바 아두마이터러가 아두군바누미 담다네 아이 카라 쿠찌 카라디 투글레바 농다 좀 파자나 파마리카 옹팜 아마 아니가시디 좀 라이네가 좀 보다로 어서 좀 사이베 쿠찌 암 투이보고 아두마이터러가 사이 아두네네 아이주네 이탄다 아모모 스카이노인데 시보해 이니네 송앙 가지기 비살락 차노 손담라 이코카코 리아이데
0: 하지
1: 노코
0: 사리 버시디
1: 어어
0: 미엄마 카타나 니코 아도나 타우리바 마야지
1: 마니 마니 시기 신네네
0: 보알룸나 타 버시디
1: 아 보알룸나 타 버시네네 아유키 아이기 누바나 스쿨 차트링에 마나 두칸기 케케 카라타 위닝에 마탐 아데기 눙텐 눙당와이라 마나 스쿨데기 할아가 두칸다 레이르바 마탐 시기 마탐 시다 보알룸 셰 몽타우리바
0: 아데 보알룸 시디 누오데 피키아가데 사고나
1: 어울룸 세 아둠 레빠가지 아둠 노마다 피타라가시 디 아둠 차바자니
0: 방근주 이와와다
1: 와디 방근와디 마디 레빠가 고이기 랑탓 파콧파도 도마카나 이엥바 코이나 수이
0: 레기 피 콘시타르가 레신바 코신바
1: 아두금밤 탈레이트레 마기디 마사나 아두 콰이데 루르세 파워룸 세 마기 파월룸 시기 시잔나 밤제 하이디 룸시다 마기 나 눙팔리베 코리베세 카이노마 아 카이노마 키탕 쇼응에 하이디 에 시시 쇼응아 가디 시기 마 밤제다 나 첼레이샨도이니 에 시시 스마이나 잡페 아도 아디 시마 밤제다 시타 고다우니 하이베세
0: 강밤자
1: 파이데 이메노르시 아도도 오일러미 파월룸
0: 아 시기 디 사세 트레이닝고 마자도
1: 트레이닝 디 사티에 보고 시기 살리바 앙싱도 아두이두나 라에라 아가모이나 아코이나 꼬르가 타마모나 탐메 아두고 모이나 라가 방컷 바시다 시니 시나 시스마이 타 오버니 시지 스마이 타 오버니 하르가 모이나 아두 알루이나 타 암메 아데게 모 호직티 둠 아 비디오 콜 타우라가 에시시 타우레 아 아두 마이 타우레 아두 호직 부디 아둠
0: 힘버레 실라이데
1: 나무시 레이레 레이레
0: 온 타우가 둠 마탄데 사자라데
1: 아 온타우라가 마기 케탕 레이디에 나 코이기 팡안뎀제 소나간다 타마 마기 디그리 손다 에티 드게 타모 가이나가 타우바마 레이디 바고 아시시데 타우라가 야디야 바자니 아두 담아기 세메 톡바세 아코이나 디 하이트레 아두가
0: 플랜다 좀자 사기
1: 플랜다 사레 아두가 키탕 키탕 학바두 부디 피니나
0: 카복 사이
1: 아 아두군 바두 부디 아담 타오
0: 이비야 마 타복시 수게나 부칼라가디 타복시
1: 타복이 타복 낙다니 아이지
0: 호이 호이 까나고 바카나 수니아이 레트레나 동 빠글레베스 요리네 바 솜다나 발라나 타우리바 타복 쿠토우시디 헥타 아요비데네 바 미마나 수아면 동암니 아이지 코이 타자디 바코
1: 아자디 아드네 코 망가 사마나레
0: 아두가 거기 있어 거기 비디사가
1: 아 시 돈폴리스터 거기 점마 차다도네 폴리스터 슛 차바도 거기
0: 아두디 피가 파니까 사바세 시디 피잉아테 아무 이용 아마 사도크라바 아가 파니케 아무 동안 아무 사바
1: 아 시행나라가 피지 짜마 짜마 아무 호버니네 개로레 가이데 그 슈욘 방암디 아두두나 클럽 오이나 거기 피 요원 미세 시시나 마나 용 아마다 마타다바 아 아마다 파니 타다바 아마나 피다다바 아도 아이 기시디 앙어 보이 베니나 아둠 까만노라 미나 아마줄로게 아마줄로게 나둠 파 오들로 나게
0: 케 아무 까호게 풀라 아무 뭐 하고다
1: 아함 베니나 기자다 나 마망도 훔드라 하오예 아도 하직 이사마오레
0: 아드시 하고밤디 동안다
1: 동안데도 하둠 더럼 시다 둠 하오예
0: 아도 마카타나 모 강닝이세 발라세 용기 타바이강고디 암나 두게마티
1: 리엡타게이
0: 케노 슈레아이타레 아도 레카이요 타박 타럼싱디 카리카리 타 위케 하바디 마 사룩야 비브라바
1: 아스 아다마 두 하르디 아이세 2017 adegi angang sing diten yang pakon pi de ya ponte han ngatani nadi mana pak musula khani ai imung da khai degi ngang na ba yadra bas khathiro me am duni lak tu se sum ngang ine do ngang ine ne school pung tare chalam dai je icha sin je seng nar ga ngoksan na ba na du da tau ba khana sai na ba du gum ba di yau de a adu ga khana dri ngai du da sai chang mam tham ma ga chak se thi do ga tu si je chak se sa tho o bhela ani ai sing yaru ge he khana ra ba ani ma phu doi di har ga sai ji chang duma moi manak ta thamam manga ise to ti sing do kor phu dra ga se me phu dra ga chi chi na phu doi ni ani mak phu ni amana haura su amana haura su har ga de thamam ga adumai na taw ra ga taw ye de gi sum pawa mala eko khudak ta hai da bdi ya de tu na taw ga daw ni na du ga ai di chak se ya shalam ga injang de thaw ga ngap shalam ma hi ge chalam ma pik ma lai thara ga maning dong phaw ra cha pa ni cha pa sin na khoi gi le kai gi ma pau je sum sum sum hai ba sita ayung na ba lak pa mi do du na ai injang ga do lo chan bi ram ba so tom ya ri ja ni
2: condition
1: na adegi adum angang jing jida su ne matam da mayam gi thabak pu bhai bsi de adum kok te khara adum sai apa bagi oro phata bagi oro hiram khudi mak to lak to ni mo mayam gi engon da tana sabam oiri mina aina di saur badi ya da ba adu su isai tanda di porok porok porok saksa bi to bu do ada aisa jing ni na bhai ne moi na ga kaurak pase kai do ai angam ba moi da di aina khum do ni ba ang khang de du do kai na ado lai ba handu da di thai ru ba ya da nu si na hai da ya da ni na adu mai na taw ru ga taw ye do icha jing ji na aina seng na 2017 da gi mayam gi aina member oi ba si to ke na khalei si na icha jing ji na smai na mu hai ra ba mama nang gi pun si do akhoi gi saru khita di khak pi u hai e ba a seng ba gi ai kapning jane moina pinge da di hundu hundu sa laga angang ka se atumba ka se mayang ka kang thar kang im ne hundu hundu pija bo pija da mayang din ne hena luye na adaina what member o jatar ga su ai se kem ta su hai jaba su na te khang jaba su na tra ga su khoi gi kai ro le kai me ap sina moina ibu thaja bi bani khang de sigmai na taw bo si da khungang ji de ek thok pa ma cha ta gi na achau bo bau se ai naksida ahing pung ama oiro baro oiro thong thila sumai tawre nang ang tala o haibe se oi namak ki se ai se haujik phau su sali haujik sina sa ge sem ba gi timing do ai ngai kho ai adri haibe di ya da bani na moi gi dam ai sahi manga se tang de ai ka tho age haibe si ma khan ba de gi ai na haujik ki 2017 gi se da ai na election ji yau dre ba moi ani training chat pagi khot pagi adu gum bu do mai ama ma lairak pani na adu gi kan da ina yum sa ho ba phi ka na sa da na khot na ta ho ri do adu ga mo nga sin je mu training lo chalak pasi da gi ek ta lai di ba mai am sin na mai ra pai bi secretary oi ga dang ne na how je chu le pa ko na ai na te au je mai am ni chawan thong na de ko pung ni pan da kan phuan thong na ni tok lo tok lo
2: yung gi thabak su me an taw ra gi su lai kai gi praja gi me an gi taw bani na lai kai gi thaw do wa thon taw bada e balai aw gi ta bu se lo shin gi kai khan sa me an gi hai ta re ma me an ta za ba
1: khaza ba do aina su me an gi se khara pam ja ba hai ta re me an na nu shi bi ba da gi ko ai so na chan bi ba da gi atu mai na ani rak se me an theng nei aw hum lo su ba di an gan ti sta dum kai
2: atu ga
1: a atu ga sa do ga isa ga sem cha do e adu ga hojik na amu isa ga si chaw re nang loi loi ra bani na mai ra pai bai ga tan ne na hojik
2: cha
1: mai ra pai bi mo pai
2: adu isa sing chema pa gi wari so ha pe te li
1: bi ho ho isa sing chem ba se seng na ai gi sa matam si da ko ai gi isa nu pi jina la de tamak pa kan si da di matam du da gari gi khudong yam cha de ko si da bas ma khak sa la mi bas se pung ni pan da sa laga hur en pung ama ni dai da halak pa ada isa si de akho si da gi sum sum ha ga ki ba kitang pha ba school je saint joseph school je tai bu ko saint joseph da di tam ni nge du ga ma su yam angang oi na chahi ahung ga tha ani surak ba da ma se school ming chal le ba ko thin bi ni ngai se lai ta da na cycle se cycle so so ba du ni ko cycle se gi maning si da ne na hong je tawraga phamalle chatai binang tumning bra hangaga unga ma winning haga aina mu poraga thauraga do maina ma se nursery tamba se do main tawraga thille aise adegi baro da suti thaba se yumda thabale hautraga di ngair gaina puthabi re adegi lehauraga na mhalaga mu lokba adumai tawraga tum khara wana adum adumai na tawre

0: 이내
1: 현조
0: 이내
1: 임시가
0: 그럼
1: 하글로 하글로 아마오보 이빠오 그래그래 파우로 해볼수 거야 그이래 너와 나빠오 아마따따 할랐다봐 그다이들 레이리베 이봉어 후지
0: 네 나시에 행시아이 마카타바 트레닝기다막 안고징샹라라가 브라마기다막 짤라니
1: 그리하이바 안고징샹라라가
0: 호이네
1: 브라마하다
0: 짤람다이 미쿠바시다 아포쿠이 마마 오비싱기 파넥 마치에다마 잔트라다 합튼 시레바디 군시다 코동 디바카야다기 낙토이하이네
1: 시다
0: 아도보이네 아이디 아포쿠이 이마기 마샥슈캉가우디
1: 헨조
0: 이마기 마땀박다 오이나자부슈팡락디 이마기 나땀박다 저부사렙땀저럭바나 자헨조니
1: 이네기 헨조
0: 나자기 군시다 코동 디바톡다나바 이마다기 파넥 마치에다마뜨디 니자키게
1: 아가오바 깝카노 아두기 너무 따갑고 나대.
0: 네.
1: 이니에 술래 샤비니. 아두 뭔가 시디. 나 거의 뿌나마끼디 마마니.
0: 네.
1: 마마래 이게 다마 자신기 가리 와파 혼나버니.
0: 네.
1: 가리 술래 때마 파닉 맞지야 다마기 다마. 가리기 이하는 농기 나리.
0: 네.
1: 나올라. 낭고 가양 거래기 후직 달라 이브레마.
0: 거의 네.
1: 나 시디 라수 나코. 아. 시아기 아빠마 코디마 이만한 비건. 나올라.
0: 네.
1: 자자. 가나노네.
2: 하이마.
1: 코마이. 낭슈라이
2: 바이라이네.
1: 이시디. 헤나시디. 이사칭시. 이네기 망들 로이노 울레레다.
2: 에네.
1: 낭나 가다이데 레리 바캄다우리 바나.
2: 이네 웨스텔레레. 웨스기 카만도 오시오네 부리네.
1: 오.
2: 아도 이네. 아잉아시세 톨로 팡이네.
1: 톨로 팡이.
2: 아이 이네 다이시나 게나라이니네.
1: 누가레다 코코마이. 나 코이네 이네 뭔가 시디 힝을리바니. 아두 보네 코마이.
2: 네.
1: 나 코이 이니에다 마땀 뿌나막다 삐그니 하이버기 와칼도 타도 나 코이 이똥이 뿐치 시엠나 나바수 헌나다바 야디
2: 네
1: 뭉아 뿐치 하이버시디 땀 망한만나띠 이샤이샤기수 가르칸다바 야다바니네
3: 어이 개코!
1: 가리노 개코! 가리노 마시 나 코이나 이기 망도 울리바 석던 마시 가리노 나 코이기 디시플린 나 코이기 매너시 가리노 코마이
2: 네
1: 헨주 네. 너코이 이네기 땀박다 자그룩방학다 나더라
2: 네
1: 너코이 아이기 랑골 생하시되기 하우룩방학다 나더라
2: 네
1: 마틱 자드르비 나네 아이나 너코이 부마땀 상나 나옥 나옥온 망암다바다기 깝나 깝나 비로이나나 너팜시 다도르간 너코이 낭나 낭나 밤잡아 동안 동안 발람비다 짠나키바니
0: 네.
1: 아두부 나 코이 뿐아 막 아이기 이상학다니 아마나 살가기 폴리스 인스펙터 아두가 아마나 람담 시기 랄라홀룩 아마기 루징바 아마나 마시니 마마시 비행원다 파니엑 마치에르마다 비비유 하이두나 니블락리 아마나 도로팡리 하이두나 마마시 비행원다 비블락리 나 코이 나 이부
4: 농실
1: 나 코이 나 이부 나 마니 칼리
4: 하루잉은 진우 이봉 강아미니 항마디 이게 다이는 시대 미디엄 웨이프 미디엄 샤그톰 항마디 보냥카 트루
1: 나 코이 나 타모이 시행라바디 가다이 나 코이 나 코이 나 빠이리바 농마이 싱어도 아잉원다 삐요 가다이 이니에는 비가 혹시하네 야리 가다이 삐요
2: 이네 나 짜는 신은 자리 이네
0: 이네
2: 네.
1: 본치 하이브시디 담방암바나띠 마나 마나 밤잡을 람비다 짜나키보다 까리슈 어까이블 레이띠
2: 네.
1: 떠부따디 나 코이뿐아 막 아이기 이자아악따니
2: 네.
1: 나랑따 나따라 비도올라비 나마 아이나 통바 인콜기 엔장마나마싱 짬통도 이마나 복함마따다 티라가 나 코이나 찌나나오나 이마기 망다 무나무나드나 짜미나보다
2: 이네
1: 이마디 가랑도 오라보이니 나시슈 이마나 통바짝레리 라오 짜미나 코 이마기 망다
0: 이네
1: 나찌는아우 무나무나드나 짜미나보다 이마 미치나 빼나 묵다디 영호기
0: 이네
1: 아두부 짜미나드리게기 마망다 이마 와마디 하이게 나코이나찌는아우나 마호사금나 이마기 망다 눈시자나나 꼬나보다 이마기 미치다 묵다디 우할람 묵다디 나코이나찌는아우 눈시나나 꼬나 꼬나오 목다디 꼬나오이 자사
2: 현주 네.

0: 막고 엉아우드나 완타락바데 이 홉스한테 부컷바네
1: 그리 왜 코이 이때 뭐
0: 호에
1: 하 이때 왜 모두 애도 감비로노 코이 때문에 이 하우네 비니 코이 때문에 코이 좀더 헬라프다 마노 완타리지 굴무 소문이 봐 깜도노
0: 뭐 돈바
1: 봐
0: 나 때문에 야만 루블레 나하면 나름이니
1: 그 도로기 봐
0: 나 때문에 나름이 물레 나하시
1: 봐
0: blood cancer
2: blood cancer
1: 아이 때문에 뭐
0: 마하는 나한 막히
1: 봐
0: 막고 나오이 나오이 나 떠오름 이봐도디 레이나하시 오이름에 아이는 나 때문에 뭐 반대 보러 라이언은 나 돌아 보는 먹디 아이로실래 아드부 아이는 뭐 반대 마우 라이언 잡아 맞담다 보호 맞담다 그리고 뭐 마는 람비랑 강다 그동 뒤바 도둑 난 그러거든
1: 이봐
0: 이방 항아 눈에 까나 하나로 오버다
1: 이봐
0: 아이 마 타야는 사이네 이봐
1: 이봐
0: 이마 타야는 사이
1: 이디 나 세네 피서 피는 애들기 이마 이봐 마스 강서 고미석 순한테 아기 양벌 신하기 이디 이봐 안에 이마 안에 어두보 아이 때문에 락권이 미치더기 아기 이마와 방생이 하여도 다 모이듯 깐하라면서 기분이 봐
0: 이거 또 봐
1: 아이 아이 때문에 왜 한번 눈치해 봐 아이 한번 눈치해 봐
0: 아이 너 이마에 뭐하러 오버라네
1: 봐
0: 영어이 넌 다 서우도
1: 봐
0: 넌 못 그저 뒤에 오버네 마마 탄다 뿡아웅아 오버네
1: 봐
0: 엉리 살로
1: 봐 이봐
0: 아이 저 돈을 낳게 아이 민카 운하러 키게 살로 살로 이마 이마는 너는 똑 비람나봐 난기는 사는 빌레랑 시마 그 시디 어와 푼다 따르니마 아이 독들네 이마 샨북간 멍감나게 토나 아잉원들 레이트레 이마 나 사우와로가 누고 이마 나 사우와로가 누고

0: 레이라, 난 네 시도 깨달은 니 봐. 하, 하몽는 니티는 보타 아들을 내려 뭐 하려가. 시, 시도 보물 없이. 시, 너들에게 이몽대상 싫어. 러. 이몽대상 싫어.
1: 이 시도 숨나기다.
0: 그리기노.
1: 아우직세. 눈이 다 모아랍니까?
0: 많이. 눈이 따다우리. 그대로 기능고 시대 범무시 앵원은 안타고 임무리상 시 아들아분 이년에 시 앵원은 또 안타로 시
1: 난기 몰라봐 나땀 박두다 어묵 등 안타랄게봐
0: 시 안타로 시 나땀 와클리암 가진게노 시 안타로 어 야야

마탕 아시디 라이솔리세이 마카 쿠돌 담제게 라이솔리세이 시부 삭비리비 가브람범 로니발라 사이링바 통나우점 사모 다비라시

나하롤기 건질 더럼 따비리버 싱부 따람나 옥저리 구름저리 땅끝 나이버 머니 불깔라기 공쳤다 레퍼 나이드는 사퐁럭리바 마석 마웡 까야수 깔라기 사룩 아마디 아두막 오이리 저고이 이샤이 사나바기 람다 마이팍나 창실리바 나하 까야마룸 레이리 마탐기 어홍바다 찰레리바 세샥 마웡나 웨스턴 인플루엔스 오이두나 마이엑타 아리바 머니푸리 론부 부칵바기 세샥 마웡니 ngasigi thawramda pujarakli meet the young artist thawram asida epiphany band gi vocalist manoj ngairangbamga unaduna wari watai saba unajaga dauri ba singdi lorinda yumnam amadi laishram malimngan ba maitei haujik laubirasi meet the young artist

0: 건강기 타우람 따비렴리바 쿠딩막보 따라암노 옥저리 구름저리 따돈수 욕비락래
1: 욕저락래 이슬리비마
0: 나젤피다 타저리 피다솜달링센시
1: 파니파니
0: 따돈 나시에시 임자게이세누미니 나시 타우람기 아로이바다 마호샤곰 쿤자싱 나항비락바 와항싱기 파우콤 비버기 타우람 탐저리 따돈 아두막보 타우람 하우독보 오이나 나세범 사나토이 제누나삭바 쿠눙이셰이 따미나시 마탕나 캄바농반 아니나 레이 핵박이 마땅니
1: 따미나시

0: 본덕 전에 배지 부발 아득이 비크럼 거기서.
1: 부발 아득이 비크럼. 부발 아득이 비크럼. 아 거기 더럼다 새로 야비를 거기 아돔보
0: 가짜리. 아니요. 거기 그러면 아비는 배치에 산도 보내기 같습니다. 아니라 소리 방자리지.
1: 하이. 아도 나시 나시 라이브 부분에 미치다 거리 가름바 마니프리 필름이 신호 답이듯이.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제 기탄 구도부터 미럼 가더라.
0: 아, 저 지론의 동작에 걸리지.
1: 감독 봐.
0: 아, 지 만나들 동작에 걸리지. 견제.
1: 허이.
0: 아, 슈나 가이네니 칼로다바나 능시레 능시바타리노 칼로다나.
1: 자, 사장님 잠시만요.

0: 아, 날씨 미당 싹 맡은 사람도 말이 그리 맡을 것 비르게.
1: 장디 강도 멍어우리 아마 이런 살래 자바 핵도 보가니 사기 보가 안 좋고 핵도 보가 좀더 보겠어 선제 양문 할지
0: 거기 더럼 가야다 또 있는 새롭게 합의봐 어그럼 어미다 어묵가 하나 따라 없나 없으리
1: 자부스 타겟자리
0: 어그럼 어미다 기다 막 이세 구도 듬서리 간비럭 리바 필름기 맘밍 전 YPS 세셔 리바 싱 수스미다 아무송 에세 메시당 세랭바 사나톤 농톤바 세랑바 비백 알리 송타 아동기다 막 이세 구도 듬서리

이사의 시 다한 적이 버글로 인하나 마니뿌리 필름 사이싱 란톡자바 마땅 시대 로이자리 로카자 키베 이사의 시 마땅 시나 아한베 이사의 레이사비 아마나 하이리버 필름 시기 이사이니 바하리 마차기 건젤다 엘 파담나 사이랭바 아마디 와이 슈레나 사이랑바 이사이니 아니수베 이사의 사이삭바 호이드롬 나우보이 잉엘게 아티야 하이리버 필름 시기 이사이니 사이랭바 KSS Kishore Kumar Amadi Sairangba RK Jiten Aidi Lanki de film gi isaini Ahum subo oina lokhasaki be isai Saisakpa Dinesh Sairangba Amarjit Rajkumar Amadi Sairangba Gopi Mari subo isai sibu sakpi kiba Kumar Shanu Nongju ahing film gi isaini Dinoten subo gi mayekta Khunjoi Kumar na Sairangbani Manga subo aroi be isai Nanga Tingaram Drava film Dagini Saisakpa Sadananda Sairangba Sanato Ning Thauza Amadi Sairangba Kokobi Adomna Thauram Tabiribasi Akasbani Phalgi Sangai Channel Dagini